부족해서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을 거둔 채

사랑을.

핸드폰에서 그 사람의 번호를 지우며 그 사람과의 지난 3년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 호로수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명절 세 번째 여러분들 만나고 있네요.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 명절 연휴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네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어디 안 가고 집에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뭐랄까 지루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여기저기 움직이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예, 좀 짧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도로가 크게 막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서산을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며 가며 좀 그렇게 지루하게 이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내일쯤

혼잡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여행 가신 분들도 많아서 또 도로가 그렇게 크게 막히지 않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명절도 다 끝나가고 9월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9월의 마지막과 10월의 첫날이 함께하는 주가 아닌가 싶어요. 아, 벌써 10월이라 하니까 이제 금방 겨울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요즘 환절기라서 감기 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빨리 건강 되찾으시기 바라겠고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1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나니의 가요 비타민 쇼덤문 올라갈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신청란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신청남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 오늘도 1등.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아침에 콩이 밥을 줬는데 급히 먹느냐고 토했어요. 지금 괜찮아요. 일찍 퇴근합니다. 집에 치킨과 피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예 다녀가셨어요. 치킨과 피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좋겠네요. 거기에 지금 맥주도 한 잔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콩이가 먹고 싶다고 하지 않나요? 산책은 다녀오셨어요? 이따 또 늦은 밤에 음주 산책 하실 건가요? 예. 우리 꽃미남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주신 희망곡 데니스 프로젝트의 전화기 꺼둘게, 샵의 백일 기도, 유니스의 하늘 땅 별 땅 이렇게 담아 주셨어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콩이도 그리고 우리 꼬미남님도 예, 남은 명절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띄엄띄엄 보잖아요. 그러다가 요즘 이렇게 계속해서 보니까 그래서 두 배로 더 반갑고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좀 일찍 만나요. 11시가 아니라 9시에. 잊지 말고 우리 행복하자님 그때 또 만나요. 양효섭의 카페인, 가비앤제이의 라떼 한 잔, 청아 홀드가 부르죠. 내 입술 딴짓한 커피처럼. 제가 카페인 방송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카페인에 관한 그런 노래들로 선곡해 주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양효섭의 노래입니다. 카페인.

깡 우리 나니 언니다. 나니 언니 안녕하세요. 토요일에도 아연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우리 3일 동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오늘은 어떻게 토요일인데도 방송으로 오셨네요. 무지무지 무지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비도 오고 잘 쉬었습니다. 잘 쉬고 잘 먹고 며칠 전에 주문한 복숭아 케이크를 찾으러 뚜레쥬르까지 다녀온 건 암 비밀이요. 그거 다 불살로 갈 텐데. 아 근데 맛있겠다. 복숭아 케이크도 있어요? 아 친구요. 아이스티도 복숭아 맛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갑자기 침이 탁 고여버리네. 집에서 가져온 전도 먹고 튀김도 먹고 배 땅땅거리며 지내던 건 더더 암 비밀이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점심도 먹고

여행도 잘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언니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남은 하루도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세요.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케이크 종류가 되게 많긴 한데 복숭아 케이크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어떤 맛일까 궁금하긴 하네요. 뜨레주루에 있다고요?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겠다. 저는 제가 있는 곳은 오늘 비가 안 왔거든요. 그저께 명절날 비가 왔었는데 어제구나. 비가 왔었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확실히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시원하다는 느낌보다 약간 좀 쌀쌀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긴 팔 입기에는 너무 더울 것 같고 짧은 팔 입기에는 살짝. 근데 민소매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민소매는 좀 진짜 추울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날씨가 진짜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낮 기온도 20도까지 떨어지기도 한대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아연님은 이쁘니까 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람이 부르죠. 처음 그 자리에 폴킴의 안녕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목소리는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직접 비를 맞고 돌아다닌다 생각하면 그건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예, 치킨 3816님 감기 걸리셨어요? 걔도 안 걸리는데 아직은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운데? 막 여름이라고 우겨. 예, 나니님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더운 여름도 캠핑장 장작불처럼 점점 사라져갑니다. 이제 한동안은 못 보겠지만 어느새 다음 캠핑 시즌 때 또 오겠죠? 이번 감기는 좀 오래가는 것 같아요. 계속 잠만 자는데도 또 잠이 옵니다. 방송 수고해 주시고요. 감기 끝나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애들처럼 감기나 걸리고. 예,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3816님, 예, 우리 치킨님 말을 안 들으니까 감기 걸리죠. 저한테 평소에 좀 잘해줘봐요. 그러면은 감기 같은 거 안 걸려요. 아셨죠? 감기 빨리 떨쳐버리시고요. 저 주세요. 뭐 저는 감기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이잖아. 우리 치킨님은 좀 나보다는 좀 많으니까 감기 걸리면 안 되고. 예, 황가람의 난 반딧불, 제이셀의 사랑식 고백구 행복동,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치킨 3816님 항상 그 아연님이 제일 착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잘 몰라서 그렇대요. 그렇게 전해달래요. 아마도 자주자주 오시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전해달래요. 예, 아셨죠? 저 전해드렸어요. 신청하신 노래 제이스라의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20분이고요. 제 시간 1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이민혁이 부르는 바람이 나무를 노래하게 하듯이 오엔의 그림자, 이병찬, 이지민이 부르죠. 묘에 나와 이렇게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신 노래들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주세요.

예, 2부가 시작됐습니다. 나니의 가요 비타민 1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지금부터 1시간 정도 뒤에는 예, 신청남 마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재리입니다. 허그. 정석의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이문세의 내 오랜 그녀. 이렇게 세곡 함께 할게요. 여기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스 24 나니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시고요. 그리고 푸른바다님, 꽃미남님, 행복하자님 계십니다. 인명님, 아이유님, 그리고 HRMIT님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유유형수 노래님, 불타는 감자님, 선인의 추억님. 어? 선인의 추억님 아직 안 주무시러 가셨어요? 너무 조용해서 주무시러 가신 줄. 목향인 계시고요. DJK님 계시네요. 조황진님, 루프님, 왕소신님, 이태훈님, 그리고 태홍님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똥그리님. 예, 우리 똥그리님이 요즘 엄청 조용하시더라고요. 잠드셨다에 한표예요. 선추님. 예, 푸세이드님, 김주홍님, HITKI님, 엘리트포스님, 그리고 황태자님, 김진태님, 부엌대기님, 김근우님. 다운편님이라고 해야 되나? 마크V2님, 오이님, 야간비영님, 그리고 산타님, 기거스님, 인생유턴님, 폼생폼사님, 오렌지님, 작은꼬마님, 강석균님, 가을사랑님, 제이님, 짜잔님까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43분 계시고요. 밖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죠. 인라이브 쪽도 그렇지만 스위 쪽도, 예,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쪽에서도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신청곡 올리시려면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은 인라이브에서만 신청곡을 받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인라이브에서 신청곡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나서.
1: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 이승철 단독 노래 불렀어요. 며칠 전에 KBS 1TV에서 깜짝 게스트로 박보검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배달아숑 KBS 2TV 월요일 밤에 10시에 방송, 출연진은 이승철, 탁재훈, 소녀시대의 써니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하셨는데요. 글쎄요, 예능을 잘 안 봐서 보는 것만 보니까 그렇군요. 저는 그냥 그 탭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찜해서 볼 때가 많다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걸르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도 예,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덕분에 알게 됐네요. 박보검 진영 거미 구름이 그린 달빛인가? 구름에 그린 달빛. 그 예능 프로로 10주년. 저는 도깨비가 더 재미있었는데 박보검하고 진영하고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살짝 박보검이 울컥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 두 분이서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안 보고 들을 때는 이 사람이 누구지? 이랬는데 막상 그 둘이서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이 부분이 이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출연진들이 전부 좀 감동 아닌 감동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10년 만에 이 노래를 둘이서 부른다는 거? 그러면은 진짜 울컥할 것 같아요. 그때 촬영 장면도 떠오를 거고 또 그 힘들었던 점도. 근데 촬영장에서 진짜 그때는 나이가 20대? 뭐 10대? 이럴 때잖아요. 그래서 진짜 까르륵까르륵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참 재밌게 촬영을 했다면서 아직도 이렇게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한로수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비록 뭐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뭐 만나서 듣는 건 아니지만 만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끈끈한 우정으로 20년 넘게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면은 참 좋지 않나? 예, 그런 것 같아요. 박보검과 진영이 부릅니다. 안갯길.

전 제 얘기네요. 커피 없인 하루가 시작이 안 되죠. 저는 잠자기 전에도 맛있고 자고 일어나서도 맛있고 지금도 맛있고 있고 커피 없이는 하루의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를 안 마시면 왠지 기운이 안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커피 중독 확실합니다. 예, 철님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도쿄의 노래예요. 남은 온도처럼 조성학이 부르는

예, 오늘은 다들 한 잔씩 하는 날인가 봐요. 우리 샤방샤방 꽃미남님도 한잔 하신다고 하고 우리 불타는 감자님도 그렇고 선추님도 그렇고 예, 철님은 이제 시작하실 거고 다들 한 잔씩들 하는 날인가 봐요. 우리 철님은 내일도 일을 하셔야 되는데도 늘 건너뛰면 안 되는 날이고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 다른 분들은 하루가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다들 한 잔씩도 하시고 예, 편안하게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시간 마감선 이제 그을 때가 다 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요 올려주시고요. 25분쯤 예, 마감선 그을게요.

간만에 배달 일찍 마감하고 술 한잔 했어요. 음주 배달을 할 수 없으니 바로 자러 가야죠. 신청곡은 한 곡 외에 나니님 선곡으로 하셨어요.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제가 일단 찾아는 볼게요. 근데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요. 마음에 안 드셔도 잘 들어주시겠죠? 선인의 추억님 반갑습니다. 비비의 밤양갱 함께 할게요. 오랜만에 저도 이 노래 어제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었는데 오늘 선곡해야지 했던 거를 깜빡했었는데 예, 선인의 추억님께서 저랑 통했나봐요. 잘 들을게요. 그리고 일하신다고 명절에도 고생 많으세요. 오늘도 편한 잠 주무시기 바라봅니다.

제 시간 마지막 신청 사연 만나볼게요. 옥탑방 백순이 어금니 빼서 술을 못 먹는데요. 계속 하나씩 하나씩 뽑아야겠네요. 계속 못 먹게. 예, 술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옥탑방 백수님. 그러면서도 맨날 술 안 먹는다고 뻥치시는 뻥쟁이. 불호의 그런 남자. 예, 준비해드릴게요. 그리고 강산의 노래 한 곡 더 갈까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이죠. 미도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그리고 김종국 씨가 부르는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예, 준비했습니다.

빵 백수님 그리고 체리님 그리고 우리 꽃미남님 예 다시 자리해 주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노래 두 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휴 3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즐거우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월요일 밤 9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 밤 9시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한우로스 자키 나니었습니다. 싸이의 예술이야 비어네이퍼의 잘자요 굿나잇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우로스 자키 나니었습니다. 셔터문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네가 내 옆이었으면 해. 짧은 연필로 네가 적는 것들 맨 위에 I wanna see my name. When I wake up 우리 좁은 이 집안에 소중한 것들이 이젠 꽤 많이 쌓였고 And we know